0: 신께 나발 행게 저 다른 아주 내림낭 토마 숭주여 탕 다리 레사미민 이게 범에 내림다 저외 땀주여 카탕 바사 사물안에 또 나외 피셰 카치에 세네 그래 아주 내림 토마 고치시교 최다 시리기 내림콩 나바 연기 우치도 알하드 제외 진호 고세케미 교육 부탄체에 견치 시바 치무 초네 가른체 나외 투제 첨부의 왕체 년도 쉬고이
1: 땡그베 김생 가래슬라마
2: 어 천진적은 되미자 천진적은 기반은 지된 파를 되미 지된 파를 되니 지된 대인적은 계속 어 천디기 전달을 예상으로 따나 그라 여말에서 님부 여말에서 천진적은 되미자 천디기 되고 또그 땅손이 봐 너뚜나 그다 어, 텐디, 이니, 왜, 떡을 땅풍, 푸른 서버, 찐다고 것이 주나야. 말아서, 그게, 그 다음에, 어, 깨베 타면 치줄이. 어, 이니, 왜, 시외 끌려야. 아니, 어, 간다, 가서, 그래, 팬받지, 최코나마도 매. 나한테는, 왜, 태고신비 남아야. 소수, 감미신비 남아야. 대단해야. 아니, 왜, 상하, 리본진비, 띵고도, 그게 다, 바, 가서, 그래, 슈체. 아니, 나가, 남아야. 레디, 예나야. 그 다음, 레디, 나 시외 님은 달라야. 나랑 고때는 두주마도 달라 수치기 그게 팬당에 매댕이 겨울 미세를 쓰니 수치기 미세당에 용구 말해 어 수치기 달라야 러시 투야야 말해 야채는 다음에 야채는 산지 세다 잡아 남기장 어비 쭉 투야지 야 말해 어 나랑 그때 천들려야 지 소수배 년시 어디 코야 상부 찐다고시 뭐야 다네 그 더블리도 찐다 어 나가는 시 최다 세배 때는 시 로마 덤지잖아 어, 당연히 신 된대기 배 조금 멋있는데, 뭐가 당연히 배 루트 소수 전화를 배 소를 동통이지 연하야, 마시위 님은 달라야 수직 판다 통해 여마, 라야. 당연히 신 그 나랑 그 루, 나이니 배 마이 니야가 인성 자외 님은 되네 소원식이 배 마이 루 신이 배 최신 판거 제야 돼야, 마시위 님은 달라야 어, 배 나 그 시세 배 맹간도 없지, 아니 소수 샤나로, 아니 간다. 대지 간데 나이 루디 아니 내 러스니 차체 겨름듯이 구분을 사실 겨름듯이 러리스 폐가시는 러 시사시는 구분시 차체 어디 대주인 말이야 어 대내지기 뒤주지 시작에 떨려야 수치기 배 펜타 통해지도 수치기 배 러시아 매딩 어 내주 된대 대인 내가 러야 펜바디 쇼 코나마도 샹 강기자 펜안 매대봐 다 미순대지기 상담이 신주 어 대담도 마세 마시 춘제게 텐디가나 샤샤나야. 그 다음에, 또 상고다, 거여 상고다, 땀 상고다. 근데, 근데지게 빼 상고지 연하야. 뒤에 뒤, 나랑도 찌다, 아니, 또그 땀수 생긴디 빼 고야지래 삼바시게. 그 다음에, 또그 빼 푸슨 속어지다. 년자 푸슨 속어지 죽나? 나랑도 편든 얘기야. 어, 대충나 빼 뒤지 첨부 연구해봐도 상고 풀고 여야되지. 정신이 뒤지지 여야, 멤버. 코랑게 정신 상고 담바이는 동행이 정신. 때 간절히 했으려나? 나란소라 야, 떡그 땀순 표순 속어 찌는 것이 연하야. 어, 배, 떡그 땀순 그때, 그제가 봐, 야청부 찌다, 배, 표순 속어지 예배 특이, 뒤이 쉬고 때란 장용의 지기, 둥해지의 용주를. 그 다야. 빼나? 어, 소소 배, 규자라, 가서 그래. 규자라, 가라탕선시 예배이나? 빼나, 나무 나란소. 그 다음, 나무중나불러라 야, 짠셔와 차니, 나란소 밀룸바, 자래 떨려야. 소소 안 봐놔도 파바지기 예민이 태동도 우리 어 대인 내가 우리야 너도 되지 차대요 그 다음에 너도 되지 여땡에 어 지지 잘 나야 영아래 가서 우리 몸마 잘 나야 영아래 도지랭이 빼 묵어 튀기 냄시디 잘 나야 가게 영아래 어 대인에 러치소 니송기 주자라로 파 싸체 지 둘러요 태반자야 싸어 지 자라 태반자야 지 싸는 윤두자네 아니 어 지지에 잘 나 지지에